0: 임마.
1: 응?
0: 바바가 다 이제 키기야.
2: 아, 너 바바봐.
0: 응.
2: 아, 마마 나 바면 폰 달고 뜨는 새끼분이 바바가 타북도 오미나 봐 오랜만에.
0: 바바기 마마 나 봐야 안봐 이마디 컹다이냐. 까나가 너 봐.
2: 컹디냐. 아, 호비호비 타북도 오랭이다. 에이, 마민감 다 항우들이. 까이기 너 낭나 너 바바 항이 뭐.
0: 까이 너 임마, 무시 너 마이징네. 너 마이징 너 미쿠딩기 바바가 이거 라이리 꾸이니 꾸이니 밤이나리 도카로 브라.
2: 호이니.
0: 아두기네 아이나 바바 항이시.
2: 락바디야 아버니네 파나디마 꾸이라버니 너희 바반 자켓바도
0: 아이마 에 이마
2: 이마
0: 바바 할래 에두
2: 호이니 너희 바바 할래 파래네
0: 바바 가다이 젤루이노 아유만 따다기 마리 이니 캉브라
3: 아이 팔라에 팔라에 아씨 아이가 루나티네 바마루바마 오는다 바 야드드나 셀루리미니 해
0: 뺨 꾸이니래 에두 까이기노 바바
3: 야드드나 또리미니 비마
2: 옹아 사이드 히 졸리네 바바 까이자 크레 바바 까이자 크레나네 항모다 아이 쿰팡몬도 강드라니
3: 응
2: 아이 졸리야 바바라 아니네 야레코
0: 응 야니 바바라 디야레 바바가 나이 파미나 자라게
2: 나 사이네 마이 하우리바니 아이 장에코
3: 아 까다 까다 라이카토 파투오네 베마
0: 응 또 바바 시대기세 시제 또 시제
3: 아 오, 크리스마스. 마시디 데마 얌누마이바 토픽닌 헤이. 아드디 아 이파타케 푸닝 장나타로코.
0: 호이바.
3: 세세세. 크리스마스 이사이 싱기 다르마기 호이바. 조고 쿠마야마니.
0: 아.
3: 마루이나 크리스티안 다르마 잡파 강군네. 아 크리스마스 쿠마이세. 자오나 방소이.
0: 아.
3: 마시 제이 쿠딩기. 디셈버기 땅꾼가 망하다 판토이 크리스마스에 아 프리티비기 아왕 탕바 서룩 마카이나 닝탐타기 마탐다 판토이
0: 아
3: 아두가 카 탕바 서룩신나 아사바 마탐다 하이비디 아사바 타다 판토이 쿠다모이나 타푸 마하데스 아마숭 오스트레일리아 하이바 레이박신나 시대디네 아사바 타다 판토이
0: 오 카이마람기 판토이노 바바
3: 디셈버기 다리꾼가 망하시다 거기 이소르나 타비르바 북질 자오르바 마기 마푸니미니 마항나 미오에바 상사르시부 얌나 눙시라미
0: 아
3: 아두가 아숨나수 바우지엘라미 고 가마이나 노하비다 나하그나 낭기 욤로나바싱부 눙시비유 로이나나 낭기 옛나바 파오바 눙시나 칸비유 하드나 미풍 쿠디마 칸나나바 마나 용통 쿠딩 쩨쩨드네 바우젤람이
0: 바바 미석 어두카나노 마기 마람다 술리비오바
3: 라이포 오이라바 타우잔 레이라바 누파시기 마밍 제제스 크라이스코
0: 오
3: 가나구무나 제제스 하이나 삼나 공노부수 요 마기 마마기 마밍나 메리 코이코
0: 아
3: 아두가 마파기 마밍나 조셉 앤코
0: 오
3: 마기 마파 조셉세 우수바 누파마니
0: 아.
3: 마코이 베틀레헴 데기니 지제스 포파기네 미암나 리나바 앙악포와리 말레
0: 에 카이와리노 얌 다닝에 바바
3: 아이나
0: 실리비오
3: 다닝 브라
0: 앙
3: 세세세 낭낭 아이감다 바시나네 아 이발리게 뿡닝 짱나 타오코
0: 아
3: 아이나 리벨 오르가 낭 미 아토프다 물리바 남나나바 몬나 타가담
0: 호이 바바
3: 세세세 제제스 하이리바 미사가세 마마 메리나 레이샤링이드 뿌이 메리나 레샤링이다 라이기 둣 아마나 아카스바니 라우터레
0: 아
3: 메리 낭나 조셉가 루홍드링이다 나학나 레샤 레샤나 나파리 아마 방제가니 마학 아도 아참바 앙앙 나테 말렘다 산티기 파우젤 예라가다바 미삭 아마 오이가니 나학 아마디 조셉나 마학분눙시나 나오콘비가다바니 아숨나네 라우람바가 콘질도 망키라미
0: 마카디 바바 마카슐리 비오바
3: 제 데바바니에도 따르부드기 메리 아마디 조셉 뿡악에 먹고야니시 아 메리 아마디 조셉나 마푸 마부 쿠름자라미 루홍지비 레이사비 아마나 이쇼르기 메아탕 마뚱인나 마사 아마 펑자라니 따부다 메리 아와바 이빠타 따라미
0: 아
3: 먹고 이와도 가나 아무튼 수 타즈 비름데 메리기 아와부도 우부다 조셉나 메리부 템진 비람이
0: 아
3: 마푸 마기 야탕 아이코이 아니나 까이다우눔다 히투 로시 하드나 메리기 뿌닝 파타 비람이
0: 아두다기네 지자사둔 뽀브라
3: 뽀에 아 마두수 안악파 모옹니 베틀레헴기 군자싱세 아야암바나 야옥센바 아리 야옥로이바 아두 망악다니 라이라바 조셉나네 메리부 누가이 아이판다 탐비비디 남람데 타수르바 마퉁다네 메리나 야옥이 세직 하파 마마다 제제스부 폭람미 조셉 마사누파 제제스부 우바 펑자보다 하라오부깅은 퀘일레람데 야 하라오라메고 조셉 이참참자바 북셀파자바 미석 어머니 마하나 마사 제제스 우자보다 타이봉 마푸부 한나한나 타긋자람미
0: 아도 바바 제제스부네 이사 마시하 알베시카이기노바
3: 세세세 타이봉 시엠바 마푸나 미오에비기 아와바 꼭느나바 바우젤 산둥느바 타락바 미석니 하이드나 마부 이사 마시하 하이나 미암나 강느비르민
0: 어
3: 마탐기 콩레 마퉁이나 제제스 사우르글레
0: 아
3: 마푸나 타이봉다 산티기 바우젤 산둥루소 하이나 타락바니
0: 아
3: 아드나 마나 마푸기 야타 낙두나 산티기 바우젤세 마탕 마탕 산도파 호르미
0: 아
3: 마푸 야암나 눙시자바 미사카야 카야 마기 쿵로이 오르미
0: 아파바 미사글레르바디 마부칼럭파 미수얌나 레이가니 암지자스키수 마부칼럭파 미레이타브라
3: 아 라이레레 주미찬 하이바 아 미암나 제제스키 마틱 마군세 마기 도부응음기 샥티 카야도 마암나 싱타나르미 마두 우부다 마부야다바 강구나네 로나 아마디 포옹나 제제스 아마디 마기 쿵로이 카야부 옷빠네바 호레도 제제스키 로이나바싱나 마코이기 미옷 미네이데 카망아 막다드나 라만 쿵나나바 마붕오다 하이제람미 마두다 마하나 모모노가 하이 까리기다 막 마코이부 아와바 삐가도리바노 마도 마푸네 야로에 파트라바 싱어시부 아와바 다한 비드나바 아이코이나 마코이기다 막 다이벙 마푸다 니제시 고 아숨나 제제스나 칸바칸바 마푸 하나나보 호나리바 미석싱부 눙시바 눙시나 옌비바 마시데기 마기 쿵로이싱세 마탕 마탕 마탕 마탕 숨 야암베 헹글아메
0: 바바 마학나 토라 타라바 카야기 마팅 스팡이 앙앙 마밋 우람다바수 오한비 하이베기 와리슈 타그레 아두가 마사다 아나바 레이바 카야부수 판방암미 하이 쭝브라 바바
3: 이산 하이도 오이나 쭝봉아타니 제제스 미눙시기 파우젤 아디기 기안기 오바 와앙앙바 잉칼럭리바 나하 카야다 아쭝브 람비 타피바 쭝브 카야 하시네네 마람 오이르가 mama mapa imung manung humna laigi paujel sanduli pa nupa sibu nung siba poki
0: a
3: ko adubu taibung miwe buda phatta ba wakhal amadi adum chele mina nungai ba urga kalak pa poi mi bu karam na mangan sike han khali singma mi su yam na lai laitrana
0: makhoi me am lai banane jes bu manghan na bohana rai do
3: chumini nang na hari do ko makhoi na phatta ba lalong kaya sin ba hoki Jesuski khongloi kayama otpa neiba phuba hato phog yore do madu makhoina phanatau tuna su jesusti lam khuding da sat satuna shanti paujelse santok pa chulep lep lamde
0: ado madi ki da jalo
3: madi sansar gi maya sang da banu pani mangon da akibe leite laman khumge haibe ki wakal su pokte mabu mangna ba silliba miyo singduna ko

HIV가 사고는 행리바 미워 싱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다워인의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싱하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라바 미워 싱다 따티 다워인의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나보 헛나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워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Pangbigani. Online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 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헬로우 건강.
1: 다 코딩게 로이베 탕자 건강기 토럼데 탐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틀버 줄라이 타스기 땅 군망아 탕자 누미당기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으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로컷가다바 섹션 토랑생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 싱 팜 매니저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토럼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건강

0: 저기 낙득이 나이 좀 더럽봐 단차래.
1: 이 잼시 나 나온 나 더갈론 웃자리.
0: 아이부디 강리다나.
1: 이 잼시 다 나타나 마하라니 뿜나마 가리기 강다니. 동안 동안 봐 유낙 사가이다기 락나라바수 나시디 대카울라이 빠키닝 타우렐 라제 소르기라니 오이민나레. 라니 깜라바리부 가리기 강다니. 아이코이 이 아마타기 이찔리나오금 눙시 짜나나 라이미나시코이 잼시.
0: 아두디 나시디 아이나낭부 짱잉 아마타오부타레.
1: 가람바 짱잉
0: 가리구마낭나 마이테이 레이파키 사나이 아싱보 오이라바디 나코이기 낫기 자고이 이세 마슈타나 캉팜토이.
1: 이샘시
0: 예고 닝타오기람 코이 콩사 아시다 로이나락리바 아예이바 틴바싱 아시나 아홈미암 싱이 비후 자고이기 풍론 예이간이 탄타시다 낭나낭기 마이테이 레이파키 자고이 합드나 사방암라바디 닝타오렐기 탈로이 싱기 마농다 누가이나 산바야가니.
1: 이샘시
0: 나트바디 라니 싱기 마락타 이싱가 타오가 오이나가니.
1: 이샘시 아이디나 나옹이 앙앙기 마탐 수오이자리 테카오 코농기 사트나깡론수 이샘 코이나 탐비요 비후자고이기 파자바 우자리 코텍 비바디 하이자드리.
0: 비후자고이 나떼
1: 이샘시
0: 비후기 탄타다 낭기 깡룩기 자고이 아이 바싱 아틴 바싱 비후자고이기 탄타 예이칼로 깜라버리기 코텍다 마미 탁한게

0: 이닝터우 나나의 구름절이 이닝터우
1: 랭신비로 우벌벌와 나르바르기 앙암마토우 쇼나 띤마다 까야다 농아이브 파워마
0: 닝터우의 라제서울 아이네 따리바 파워 시워섬마라
1: 머란라고기 파워도 소이다나 먹기 꼬이롱거니
0: 나시마나 볼까도리바 사물람사도 마빠레 있드나 퍼져버니 닝터우나 따리트기 센자야 암드 삐나바 토랑떠우리 아이바 파워 시워
1: 샤녹돈 가실리아나 담바파오 아두 소이드나 오이롱니
0: 닝토렐 모란 싱부마 빵글 헹갓나바 헤네뿌닝 토글로이다보네
1: 크리티센드라
0: 아홍기마뿌 오이비기 흑레럭라바디 아홈레이빡 샤단베기레이빡 사퀘따블레이빡 오이키두나 사르그데베기 밍쩟 콩빡네 네티가네
1: 크리티센드라
2: 야부
1: 샤녹돈
3: 야부 야부 무란라그나 파자라바 사무울람사 아마 부우드나 꺼농마시리 등나리 잉비우 야몽 까야하다 파자라바 사무노 사무오시부 잉제나바 이따이마 시즈 꾸른가네니수 랭토록 일야몽 까리하
4: 잉토우 사파바시나 부락리바 사무울람사시디 온톡나 파자크레다 잉토우
0: 마기 사무오시 소이나이브 사무오니 하이젠드나 제락 비하오다바 야대
2: 잉토우 닝토레
1: 머란 라고
2: 내와
1: 라오라오 생오라
2: 구름자리
1: 야리야리
0: 에이 롱남 쪼범이나이 낭군마나 홍기 맛보다 아석 쪼우는 미남 리버시 그리티 짠드 보르바로 와는 비버세라 기다바라
2: 에 아이디 그리슈 미남 되나
0: 가리 가리기 미남 되니 소이나이브 사무오시고 낭나 퍼져있담 신르나 강제다바 이닝 타고다 하라 할리 냈다
1: 쇼이나이브 사무하이리브 시부 까리노네 버버와
0: 영비우 이닝 타우 사무기 마야시 상바 만나보라 만나다보라 영비우 가지캐캐나보다 쇼이나이브 싱이 사뿜도 먹더기 과일기 싸우버차 사무 쇼이나이브부 잉콜드 부슬럭라바디 미카 본근이 하이나 구루싱나 딱비라메 마품마시리 이쌈쌈부 수망신화 때 권용리 이닝토우 권용리
1: 샤녹돈
3: 연봉
1: 샤목이 마야 아니에세 상만 많아더브라 아무것도 이행수설
3: 박은이 연봉
0: 마나오 이봉오
3: 뭘보러와
0: 아권마 사무마야 온마 루브니
3: 그리
0: 소이라바디 올리바 미야두다 택신 한잔 가다 오리브니
3: 그리 해봐
1: 뭘보러와
0: 이닝토우 박은이 나나이 이 턱을 떡적해 사무마야 상바댄바는 나의 영적에
2: 닝토레 겐딜라기 와품시 타자비그노 시그모 와품 농마트 다키데
4: 그리 마야 상마만하다바 마시보이 토카드니 이닝토우 미오이바이 코이다수 코창바만하다바 콩상바만하다바 까야마야위 마시보 팟다바 코덤 코우가드라네 이닝토우
0: 영비오 닝토레 까야들 놈놈 쪼리구나 이행변인 토렐 이닝 토기 쌈쌈 잡아 탐오이시나 너무디야 홈레이빡 미카 본거니 소이나이브 사무부럭드나 레이빡 아스블레이카 따나바 떠오리바 무란라고보 사약 삐그다보니
1: 뭘 바로와
0: 이닝 토우나나 이 토글 똥적에 그라리 미쿠세이 피루 그라이
2: 헤이
0: 으아 헤이 미나이 맞자 나토아에도 만능드라보디 잉토들라레 한것쩌우
4: 떡비렁한바 마판마세 라스달바니 미푸상나떼 이빠삭라방한바 나몸수 사나꼬농다 짜우자라이 아시곰바 타우다우디 마이따이꼬농다 타우자데
0: 꼬랑가네니
1: 크리티샌드라
0: 이닝토
1: 세락 마카똑로 샤녹돈
3: 연봉
1: 모란라고부 마윤포부 텐비크로
3: 파그니 연봉
2: 라르미싱 만나오 이봉오
3: 무란라고 부 서골 가리에시를 타가노
2: 자로 파그니 만나오 이봉오
0: 세라고 세 아이 강등이 났대 레이퍼하고 시기 야이퍼나버리 아란바 뿌야 의신 마싱모 아이누 콩긋두나마 이 타가니 판발간마 하이비시 아이리 와삽니
1: 그리티샌드라
0: 이닝토우
1: 판발기다 먹다 미오이비기 리셋띠 망할로이다바니 미마셀 농신하다바 마팜다 판발 아마들 리앱두나 레이방 암로이 앙은 마타우 뽐나마트 나시기디 다라바 마땅 아시다 루실레.

0: 답답하고 심각대의 하르나 제차 또래일 또르반길란 톰돔마이티라 아토바 빙이야 북한쇼 란드마토와이 타크 레이머 시즈시 아가마토 이누피 향한 뿌르막 무란 신기마코 짠타바 아두카 아두카 보로보로 와는 그리기로 꾸눈덕이 소나리 라이싱시다 아이부 부럽히르시다 아이코이부 아이코이부 무란 싱시다 타와이 끈비오 아이자바나 파토라 아마룸드라 아마룸드라 야몽 무한말 하는 그리기로 무란 싱기도 막 란리싱도나 여름리바 황리바 싱하시는지 막히니 간다버라 히 마니 야몽 무한말 하네 야부! 야부! 레피로! 라르시 레피로 야부! 러브이라로 싱하셨네, 야부! 히스! 야몽 여러분들시리! 그뜻은도 이름네! 그뜻은도!
1: 펀볼! 펀볼! 인류방시리 펀볼! 한바울간 마하임시 아이기 왔으니 모헌말라 짜마 짜마는 루징보렐 오일바수 아이나 마이티브 비그니
2: 앙음밤마디 마나오이 붕어부 뿌렘기니
1: 가니 뻔호 란미
2: 무란칭글 란감네 하이널 랑토크리
0: 그리해봐
1: 가니
2: 달마구루마 한담마디 마차누빠 가그니 때까나 하이바 아마따 따비드나 무란라고나 마나오 누빠라 마깐다가나 닌타오 판바울 까크리
1: 그리
2: 나양붕 모헌말라부나 미남두나 루징 한도나 아목출로이 타크레
1: 야짜
2: 라이머 시제칭 아마디 볼바루하기 로이나비 아휴 이베바 이자누비 마하라니 꾼가마리 밤나이버 싱기누비 싱꾼나누비 짜마 무란라고기 누비디 하이너 롱토크레
1: 따우라 따우라 하이너버쇼 강래 이치나 뻔나마 꾸레
2: 앙음바
1: 그리스도 바르바르와 행링하이다 인자방식이 파말문가드바디 미라이까나 스포크레 레이디 블라미나 코이 크라치트 오이르바초 에이게 둥기로 야 청하금 홍론쩟 콩다바 미오이브 쿠나이까리노 캉지바 우망기 미식나 생러버 인르방식이 파말라 시부 똥바 야로이 무란라 고기 마마 깍두나 핫크네
0: 핫크네
1: 젠틀로 라이
3: 로라비바
4: 그런 거 내니
5: 그러는 건 애니 북미 파토 잉타가 답답하거나 난기 섰다면 오유 미오이브나 마사마 탐타 시저바 하이브 시드기 헤네 짜오브 밥 엄말라 이때 마이때 일레이 파기 판발 깐나나 보호 나보다 난기 마포 까토 키바나 트라 아홈기 판발 깐 바슈 난기 나토우당 레이 마닝 타우 하이브 시디 लौसिंग धर्मनापादबन प्रजा कनगदबन नंग लौसिंगना अहोम मोकलौगी अपुनब सत्तम सेमगत्पंगमजरो को
4: नयनी गोविंद सत्तम गोविंद सत्तम कदोंद चक्रे हा गोविंद करीनो ननाई द पिबी रमली बताऊ दांग शिवो लेपाक की दमक तवाई न पोन थावाई बनत रग लेपाक की दमक किंग बा अनेसी की मरकता करम बनो आई न पांग द बताऊ दांग
3: पल्ले बिचारे में बुरे पल्ले
4: मुरान रागोला आई बुक को ठीक ठीक रखे पट्टो mamahak na layin mo siya kaya gilang chat manghal. Muraan ragot ki, karamda, karamda isa nang tok ka ni. Ay mo si dalo lagi.
3: Hala, bisa mo yung buhay pala. Hala!
6: Kaya ba? Nanggi nupiya ni layin na layin na, karigi nupisa mo yung mapuhay pa pamlo rin.
3: Masidi? Mamantak na isa na doon na laglaba. Hawsik susan na riba, chan na bine.
6: Kari, nupibo sana po lo. Ha, nupibo sana po lo, iba. Nang na nga matawoy ni dubo, nang natanta na oira kibro.
3: Babuli.
6: Inaw nupibo hatu kiay koy anina, lan lo sing doon na laglaga, nang na homya sing ni matagta, lan hao ba ngamza ba natro.
3: Sumine.
6: Aduga nga si, nang na nga matawoy raga, ay koy bu miray ba di, hekta ya bro. Ha, hekta ya bro, ime.
3: Babuli. Nang si... Ay, gira, nini ni?
6: Is, karam berani, ha? Karam berani no?
3: Umang gira ni?
6: Kari.
3: Umang jadi, samu mana dili pada nang muk pajam lagi?
6: Kari.
3: Kuno jadi, nang muk tiba lagi?
6: Sakta ti, aduh di nang nasamse poidat kiba nang.
3: Eh,
6: Sakta ti. Ay, kasuhin tumsahin niya masya!

0: 남에게 먹고 끌래. 그렇지 전자 버버로 와기 탕이 맛탕 한드리.
1: 물 한 김 먹고 끌.
0: 물 한 점을 점을 아글러버 쇼. 아이나 하트네.
2: 버버로 와.
0: 만하고 입은 거
2: 버버로 와.
0: 양배우. 물한 남에게 먹고 그때 전력이 탕이 맞다고 한리 물한 짬을 짬을 악러버쳐 설거대비기 판발 아이는 악그리 만하고 입은 거 먹고 가세 부비커 루커 터너버 부비커 만하고 입은 거
1: 그다이 물한 시기 먹고 이 바위 보신기 루커 타그리 타그리 이 바위 보신기 루커 타그리
0: 만하고 입은 거 아이나 사톱둔을 내이나봐 해적해봐봐 판마드다 하이리면 만디르드나 사톱둔을 내비오마나 어이구마
3: 난참 뭘보러와 글디션드나 나이 톰레닝이다 나 고이나 송실러가 마기 구수 당하신물로 마코다 세번 실러가 마밑번 실러
0: 뭐라라고
4: 좀래
0: 아이기 그뜸은 내리버시 타도 땡거는 야옥들은 낭가이가 따따오이날란 마누세 아무나 판발 판누세 어이 미나이 맞자 아이 새끼들이 전부 버르버르 와니 강나버라
4: 낭디 그리티 전부 버르버르 와는데
0: 거리
4: 낭디 비듯 바듯 보면서 하네 미나이 루프 전부기 맞자 겐델하네 겐델하
0: 맞자
4: 낭나 나 새끼들 뿡없나봐 부야싱 마이 타키면에
0: 에이, 나 비닝 티는 셋바 미로낭 마이트리바 서머럭 마머럭 오이리바 나 코이보 그렇지 전주 바르바르 와나 마루 팡넘 못했거니
5: 야 이게 전광하시네 야 아니 돌아
6: 아오바
7: 아 주임이
6: 아오바 까이노 도롬리바 시보 낭 나시고 마 비바 마마 아이기 밑다오 한가니 하이바세 아이노 맞다속한 기대 하관로 아타오바 세 볼리버 컨다세 록토게 하관로 하관로 아타오바
7: 그리토네 겐데라시네
6: 아타오바
5: 에이 무슨마치 바이러기 능고이나
4: 능디 그리티 선라기 모호타 모란라고더니 홍그다바 능나 버버와기 누피오에버디 카콩로 라오 아이나트 센질로 라오
6: 타이
4: 아이마이 딘실레
6: 미오이바 하이트리바낭나 버버와 사마락 나마락 길리쳤다기 핸드리바낭길로이나 비오이가다베기 사롭 아짜뽀마이농드 송친자두나 시작해 아타오바
7: 무사이마
6: 가리기노 소올라바 누피기마 뽀기 소나이 아이 주위 베마 시푸신코
8: 파그니 사나 아이 베마 아이 주위 베마 링신 비라시
6: 아타우바
7: 사나 아이 베마
6: 누피 오이 비마 뽑다 아둠 나 보타우바 홍나 브라니 아타우바
7: 사나 아이 베마 아 시금 바 이 나이 마르시다 나 신금 토알라비 사나 아이 베마 이 콩빵나 거리기 오르뿐오
6: 네 핫바토 피로 하이바디 슈타비데 아이디 사나이니 미핫 바싱가 이만 미나바야데 하이자크레
7: 로레 아이나 바툼레 미핫 블로레
6: 타비오 타우바 상크란티기 누미당다기 볼 바루와 무란 라고기 타우갈 쿠랑가나야니 아이나 팡자라가다바네
7: 상크란티기 누미당다기 선아이비 뭐나 이기 도극 방래거든 봐.
1: 그래도
7: 맞자이비 뭐
1: 미영다.
7: 라오
1: 부른박.
7: 아이 낙타 센치로 라오.
1: 아이기
7: 땀박도 펌머가 농신 나 와리 사지. 맞자이비 뭐
4: कदाई चक्रे सुनाई बे माँ कदम चक्रे ठीक है
9: सुनाई बे 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म ना

0: Hello, 건강.
1: 다 코딩게 로이베 탕자 건강기 토럼데 탐자바 헬로 건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짜틀버 줄라이 타스기 땅 군망아 탕자 누미당이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탐자리 베히람 폭나나 오링이 땅깍다 로콧가다바 섹션 토랑생
1: 엑스퍼트 위는 랭신 비가다바 닥터 와이콤 지텐싱 팜 매니저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토럼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Hello, 건강.

0: Hello, 건강.
1: 다 코딩 예로이베 탕자 건강기 더럼데 탐자바 Hello, 건강 Live Phone-in Program. 짜리버 July 타시기 탕 군망아 탕자 누미당기 풍따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0: 탐자리베 히람 폭나 노링이 땅각다 럭컷가다바 섹션 더랑생.
1: Expert 오늘랭신 비가다바 Dr. Wycombe Jiten Singh, Farm Manager,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0: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 327078 콜 더비두나 더럼시.

0: HIV가 사고 오는 흰리버미의 신부 한탄에게 행바 아무디 따뜻히 따오이는 따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막하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버미의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버미의 신다 따뜻히 따오이는 따오바 마코이기 말할 말돈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트 따오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o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is sung like a complaint of Vig. HIV Eskimaramda Hen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 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1: Hello, good afternoon, ladies. Ki thauramni. Amuka suning sinjari, adom na call tawirak pa matamda radio set banaktagi kitang laptop na leiraga call tawirak na bahaijari. Ato pa amana thauramasi nupi khaktagi oina simjaba thauramni aduna thauramasi da nupi oibi singtana awanungai gi wari sanabagi damakta telephone tawirak na bahaijari.

이세시기 마력 탓나 트래픽 컨트롤 폴리스 윙 마니푸르다기 타도락바 체롤기 마통 인나 하우직 하우직 라이리바 임팔 웨스기 마이카이다 트래픽의 볼륨 마얌다 닝싱제리 니티아파 추택롬기 마이카이다 포스 오피스기 마이카이 마야이 오이라보이나 칠리 웨스턴게 강라롬기 마이카이다수 니티아파 추택롬기 마이카이다 마야이 오이라보이나 칠리 카이샴파 정션롬기 마이카이다 와행범리 카이롬데기 락리발람비에시 마야이 오이라보이나 칠리 마시갈로네나 임팔 웨스기 아타야토파 마펌싱 Quakaitel Crossing, Chinga Crossing, LIC Crossing, Loinana, Imphal Iski Atima Fumsingda, Traffic Volumasi, Normal Oinalady, Isai Makata Natahanjari.

0: 마마,
1: 까리.
0: 이비 매도 호두비를 시라.
1: 해라. 학당 뜸자 귀찮으다. 이제 아내는 의시에 자나봐 복상자 들어보니 까나기 홍하고 까리고 라릭바가다보기 바가다봐 다친 바쁘가다봐 뭐 퀵도가다봐
0: 거리 눈에 마마. 에이, 마도 뽐내 먹도 얌 누가이는 와리 리브기 먹온다. 재랭 티브다 딴 야온 하이브기 먹온다. 딱 비동네.
1: 또 부디네 아이슈 아 자콤다 작통나 통나 와리 리브기 먹온다 누가이 누가이네 따이보니다 마부 닝장다 보기 마봉 핵 우부다네 하나 밤자바 아자포다 마핵 비자바 템템다나 따이니 비 이방앙다 사우나바 남포도 진파부원 바야 보디다 마곡다 장방아 모이바
0: 아주 하행 자르가 디 강됐고 혹시 파보기지 타와 얌야우리
1: 야우리 야우리
0: 진파부 부수 얌깔리
1: 깔리
0: 아이씨 나한테 그 창복 우리 아버지한테 라릭딱 비워봐봐 아이비시는 그리그리 딱보다 이 내방 잡은 거 강잔디고 아두가 마마 하시디네 앙앙디 아한 보자니나 해내림니 나사노 비세 낭낙 파자나 샘가다 봐
1: 마마다 왜라 모이다 마빠기 시서로 얌 야롱 아니다
0: 예
1: 마마 할아버지 창복하고 불러있다 보니 해봐 농 핵알락바가 타박나가 이더니 핵들레라미 쇼꼬니 해고는데 아, 아이는 마가 파미나리 시에 타박하는 사찰로 실러가네 갸안다는 파미나리니
0: 해라 호두비를 시다 마마는 거 야리 회원이
1: 아, 호이 호이 호이 호이
0: 에이 하고 럽고 되네 하라 하고
1: 호이 호이 호이 비마 비모 하이 비마 영어 탱이 탱이 탱이 하고로 따라보는 거 하, 따라보
2: 딸이 하고 라기 마.
1: 허글러 허글러 이 자들 만한 못 보니 아아아 예, 아. 라오 라오 두고 라오시
2: 하이.
1: 세세세 나마이 놈이 다 독비를 계시 이 자기 내딸 예롬 마 풋바 아사포 얌타나 마 보니 해 마두사 토가 바바가 라이크 파미나 두이니 이 자디 마라 못 봐. 니가 이따 우드 보기니. 자기 그치 아무 못 봐. 못 해. 봐. 아마로. 대독비래 계세.
2: 야리마. 끝났대 족보다 굿까지 루이나리네.
1: 뚜에 뚜에. 로에레 로에레 로에레.
0: 아베마. 에베마.
1: 봐봐.
0: 에이 나오 마빠한테 털어.
2: 호이.
0: 이사이 상공과 로인 내레시다.
2: 어우 털해.

0: 말어 대떡비래 계세.
1: 야 아리마, 끝났대 족보다 끝까지 이날이네.
0: 어두에 로에 로에 로에.
2: 아 아들마, 에베마.
0: 뭐봐 아까
2: 오마. 나 엄마 반대 털어.
1: 헐.
2: 이 세이 장군과 로일레레시다.
1: 아우 털해.

0: 꺼. 가운이 꺼.
1: 한다디 꺼.
0: 가리 가리양.
1: 가리 가리양.
0: 마라 마라에.
1: 마라 마라잉.
0: 지리야 지리양.
1: 지리야 지리양.
0: 마힐라 마힐라잉.
1: 마힐라 마힐라잉.
0: 마탕치디야 벤. 라이크티 이글리바 에플라이시디 영어꺼. 아두가 낭나 힌디다 하이바 맘거드라.
1: 응, 낭거니.
0: 아, 아두디 아이나네 에플라이기 마파다 쿠치남게꺼. 아두가 낭나 하이베크다바. 야니꺼.
1: 아, 야니 바바.
0: 아, 시카이나?
1: 집으로 왔다.
0: 마탕치디?
1: 가리 하이브디 마시 자푸 메암 하이브라.
0: 아, 수메. 마탕치디?
1: 마탕치나 가잉 산 메암?
0: 아, 시나가리.
1: 지리앙 우직 메암.
0: 아, 아두아 시디?
1: 앙.
0: 아,
1: 밋.
0: 아,
1: 어스 바바. 몸이 실라우 드레우네.
0: 왜네? 라우이네. 바래 바래. 아, 일요일로 입으시나? 그리노 하요?
1: 말라잉.
0: 아,
1: 하이브디 레이퍼링 마얌.
0: 어.
1: 예, 바바. 이응우도 마얌 게 있어.
0: 우리 이봐서 아, 가자바 레이 마얌 퍼링 등르가 시험분이네.
1: 마카디 바바. 그리 와리게.
0: 아, 마탕디 와헤 아마 나트르가 아니 비롱가니고. 마도 낭나 산업 와해 합라가 와해 버린 시엠바
1: 바바나 아마 하나 딱비로 아두 아이엠 하이브리엔게바
0: 어 분명히 나타고 나 사이 까고도 아무 까오니
1: 한다음 뒤 까오비로 이나 까시와
0: 어 세하라게 예 아항바 아두가 해 강해꼬 예 하라가 마야이다 항해 아두가 아루이보다 해 해버 와해만래 마야이시 아이멘실라게꼬 예 부스타케 해 마야이드 부스타케 하페 어풍 파레드나 와이퍼링치야 어 아드디 낭아마 모하이로 와이도 아이 하이라게 예 아항바 해 마야이드 항이 비슷했네야 사나보 와이야만 낭나 강제범아 하보 하보
1: 예 럴키양 해 좀메코 봐봐
0: 좀메 좀메 얌 좀메 주민의 시대 또 호우르시라.
1: 어, 러시라 세바바.

하영 아유키 봉따레 메리니푸 다한저그니 마이테이기 탕론 다론 담바 토로마시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이보톰비 인스티튜트 오브 에듀케이션 미마기 땡방글로이나 부톡서브니 봉네팔 나하롤기 콘젤다 다한저그니 와일 길람단 하싱나 카름나 커리어 셈그니 토로마시다 총타 모몬싱 에보켓 마하카우나두나 와리와타이사바 다한저그니 Good morning Manipur thamjeri pung nipal minit nimphuni thoi pung mapal makhai actor film director music director okay namaksam

0: 아카스만 임팔 사타자리 바타룸 파랭아스기 누미당기 뽕따렛 미닛 님푸마가 파오부디 강라체넬르기 뿐나타미나시
1: 동안동안바 마니풀 펌 신디기라 퍼스바 필름이세이 땅카가 싱이오이나 마땅아스들로이자리 아카스만 임팔 하우직 타이비라시 콩앙기 타오람

0: 공간기 타우름 다비리 버싱부 다람 녹세리 크름세리 세베마 수요 비럭레
1: 요자럭레 붕고
0: 네오파 피다 타즈리 피다 솜들링 신비오 세베마
1: 파니 파니
0: 세베마 나시기 타우름 게로이베다 야이페욤발 릴라마차 마나나 히망사바 탐제리 릴라 이버닝 타우점 농봉안바 릴라 푸톡바 톡솜 레노발라 푸톡바데 땡방바 햄산닝 타우점
1: 아호이
0: 아도마 쿵아시기 타우름기 아한바시디 동암 고세 메테니 삭바 쿠누이세 이보도 탕징가 우라나하 콩좀바가 우나바기 마탕 탐제리
1: 아호이
0: 하이리버 쿠누이세 싱아시기 타우름기 아한보이나 타미나시 세베마
1: 타미나시 이붕오

0: 你今我唐今归里来马沙奴心呢迎来的呢
1: 唐安国西美天的色巴昆农一世一步都唐今个乌然哈空中巴嘎乌那巴基马唐那是个头龙的阿汉伯伟呢大米那里这边吗
2: 大米那里
3: Hello 空港
2: 다 코딩 에로이베 탕자 쿵강기 토람데 탐자바 헬로 쿵강 라이브 폰인 프로그램 짜틀리버 줄라이 타시기 탕쿤망아 탕자 누미당기 풍타룩 미니니 푸다 산독적이니
3: 탐자리베 히람 폭나나 오링이 탕각다 로콧카다바 섹션 토랑생
2: 엑스퍼트 위너 랭신 비가다바 Dr. Wycombe Jiten Singh Farm Manager 크리시 위기안 켄드라 토발
3: 미암네 스튜디오기 텔레폰 넘버 9362327078 콜 토비두나 토로마시부 사룩 야비우 헬로 쿵강
1: 타우람게 로이브 시리세베마 야이파윤바 릴라마차 마나나 희망사바 탐제리 릴라 이바 닝카우점 농봉안바 릴라 부톡바 톡솜 레노발라 부톡부드 땡방바 햄사 닝카우점 아두디 하이리바 릴라 싱아시기 타우람게 로이브 오이나 다미나 시세베마
2: 다미나 시붕오
4: 하우스디 타비르시 야이파윤바 릴라마차 Manana Haimang Shaba Lila Iba Ning Thauzam Nongpok Nganba Lila Putokpa Thokchom Renubala Putokpa Da Tingbangba Hemcha Ning Thauzam Laizere Yaifayuma Lila Macha Manana Haimang Shaba

0: 잠못이르니 나사나 점모 공첫나때 아사하고 공첫네 하이제리보도 이마 나사나 점 나이 믿고 보시다 이마하기 고야하기 오플로 못던 밀어오게 하여도 나사나기 점원이 나사나 야이 퍼먹어오르 묵더니 비비로네 이마
1: 벨레다고 스카레다고 아이시리야 얘 능다보다 몇가지에 나아래 할거아니
0: 그리 콘도 아니나 이마
1: 할마
0: 나사나 터모의 신 이마도 구름 잡어보 아둠만 나와 여와우 친구의 비벼라도 이마
1: 농아 레드라마 누메따 레드라마 미야마 망다 웃방암 가다고 수났다바 타바 아마따 수 주번났다바 수험다나 짝샥마이 무또레네 따다깔라까
0: 오 이마 강래 강래가 시리야 마엑시행은 강래 이마는 나사부 뽀마사는데 아이오프 나사네 아이들은 미라이 비리브나 들어하오 아이 강래 이마 앙앙 앞비카고 이리가 입었던 무더수 이송이만을 심하이브 우르갈락더비케 능자 이오펌사니 이싱자오버더 도레일라 따우타르뿐이 하이 마땀 무더다이는 타스키데 아야하시 이오펌사니 하이버스 아두모시데 이카메이와 아야하시 이마르 복사바는 사들띠아이와 오 그야 하늘라이 띠르버라오 아이 이마뽀버스
1: 카구라 치우는
0: 하이
1: 와칸다르브라
0: 哈，我看到了嘛，
1: 那吧。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可以
0: 아두 그이더러 게임이 타도해
1: 타도이가 꼭비다 누 비엔에
0: 비엔으로 아이 하리비스에 물렀다
1: 이씨
0: 이네 다루어 거기 두간데 꼭 살아가 가리가리노 아레이레이버 그라 꼭 수월로라가 하이엔 그란 방학간데 뿔람 싱니 꼬하이런 먹어 야부 아스 낭지 마바
1: 호살루레 누간도 아이 샷루레 지엔 카라가 가리 기땅가 로게 하이다나 이네 다루어나네 코랑캉 파워 꼬우드리 이베마 솥바디 누가이라 로이 하이락바다기 이마에세 뿡감다가이네 이까이까이다나 할라이바 아두가 마늘까이 딱한다가이 우츠 올로이 드라마 드라마기리야 센타우드나 라이브도
0: 타보이 하이루 넌마득이 와이도 하이루 우츠 올로이 드라마 하이루 하이루드는 나이가 넘어도 소이들 웃가도리보네 소이들 웃가니
1: 그럼 간다 웃도이바 하 그럼 간다 웃도이노바
0: 어두부러 아이나 핵 그란 펑버가 아이기 대따라시나 깔라 욕핫 대따라시나 그란 핵 펑버가 아이 소옷바 호르다보네
1: 아하요 팡이다고 낭나 펑버 그란시야 양 펑그래 개하드 얌얌해 하 낭나 펑니 펑니 하이라가 숙펑펑들이시야 뭐 웅가디 티터 얌싸옹나 떠오버가 말할라다나 오자닝 팀기다 드라마 카라카라 똥자람바 아이세 낭나 모이템 떠오비라가 히로인이 꼬만니 하이라가 타기 실라리 펑안니 하이라가 뿌라키바 나트라 드라마 웃나바 홀와이 루시 홀강나 루시 하이나 뽀비라가 낭나 까다라 떠오라가 마땀 탱갈라가 이바니 젠키바 나트라바 카라파가드라나 칼루라가 호직나 헤헤나 레카다레 아이게 푼시제
0: 가리 가리기 레카다바
1: 하이마
0: 가리기 레카다바로
1: 넌꽈지냐
0: 그란시는 펑무펑러버디네 에이 개떨시는에 짱마이나 거의 떠오르자니 짱마이나 혼나두네 거의
1: 마방다수 펑가니 펑가니나 레카이게 안항매야 마마 콤젤라가 포토 까빠가 프로젝터가 칼락다바도 칼락다바도
0: 에이 어두디네 프로젝트 사바도다 오자마가 사트 커리기 민하바두다 오자도 아이고이나 합순 기부두다네 아이고 두꾸맨두네 데카라 수원만이나 맞다 칼락다 왜와네 맞다 칼락들이네 봐 하득디네 아이는네 마밍레르보 오자마부네 에코이 구루 오이비오나 하이레르가 탐마보네 마두나네 하득디 바짜가 프로젝트 타라마둥다네 큰가도로보니 수호이든 한득디 칼라니 하리지니
1: 호이붕어 라이낙나 그란피 바하이바시디네 타모이 셴나 셴자바 송자리바 꾸이나 칼라기다 막가톡라바 싱가두다네 카직 땅 오이라바추 마띵 오이나바이나 그란피 바기과네 낭기디까다이 하 낭기디까다이노바 테떨네나 리컷바추 자히 아홈파오바 파드리 아디슈 아마틀라이띠 이스 낭나가 아이코이기 오자닝 텐비 테떨다가 드라마 여원락 안비두디 아디슈 록톡나바 라이와오이래 하

0: 남기다 야 혼나봐 내가 아니나 에이 아티스 후란보 나 아티스 후란보
1: 에이 에이 니가 아니 이놈 뭐 니가
0: 뭐 딱이 다져선 딱이 다져선 훨씬해
1: 이순에 이까이도 왜 칸불어 이까이도 파울이네 이조
0: 갈라 또봐 아또봐 하이버세 혼나봐 영드나 마사기 비토록봐 영드나네 이군밤 또 방톡봐 야바나 때 하이버세 넌 컹자 하이버네
1: 아 또놈 이용어 이순에 쟤 고시엔 지엔다나 아마기 대딸다 묵여 에에 아무도 묵어 고시엔 지엔다나 묵 먼저더라 묵여 아주 시엔 지엔다나 니 혼나리잖아 야르세 도시 이반이네 랑나르군 싶고 아들이 못했네 세 이제 아 웜터 투어간에 반전에 짜글로 샬루로 샬루 아이 숨어시디 상은 반전에 샤르간 해 아이 거기 람남시다 가나 가나 드라마 야오부 야오레리 리사비나 까야레리 마싱 빠흥 마사시나 마싱 까야레리 비하이도 아묵들이 박신 못했네 설라가 이인도 티르기게 이인국이게 짜루 짜루 로션지로 짜루 에이 한득디 프로젝트 하고 능나봐 아티스트 머신 수는 덤덤이 야더니네 거의
0: 드라마 여위나봐 아티스트 코마잖아 브로 살로노 오이로
1: 아스 타도어 야락들 숨 마훈니 그 도로 게는 거 에이 라쿠라디네 에 거기 테터시드 민셀레가네 남다나 에 거기 칼라 요컷 테터시기네 아티스트 넘노 헨가도림네 있는 거
0: 마밍가디 칼라 요컷 테터가이 호이붕어 칼라요 컷 테터 하이게다 번나티 낭기시디
1: 칼이 하주마
0: 칼라요는 바 테터 하이네 헥 돌로 아두가 박자라니 아이다 장작하게 낭가마나
1: 방아 시나 하이잉마 히샤르디네 낭수 야우디니 원래서는 생각해 코봐 칼이 아이네 미 칼라요 컷 테터 하이나 농시나 돈저리 범음이 주마나 칼라요는 톡 테터 가이 나이코 낭무하는 생각해 코

0: 오자, 리벅스 어두부 레르무디 판이다. 한덕기 얘기 프로젝트 하버시 뭐 시대도 오자 그러고 미우 하여튼 하이적이 되는 이 락시리시 이게 안 하버시 공항나 돼야 더우리시 아이는 라이브시다 아이 샤이깐 문마다 락분이시 마나 묵한거라디 아이 얌 레이터 라이러 봉만 기둥이 더우리시 뭐 신의 대부 응? 아이 가리 샤이깐 문마시 뭐이 뭐 통하니 오름 다이시다 도민나 담마마 상기분의 판이 기땅 좀 오말한데 야답니다 우리시 아이고 사이간지 좀 이스티게는 뭐 여름 내다 오지 마 이거 그래 선배님 이제 나를 먹이 그나 그나 무사히 휴망 시들 내리고 나 생신아 아이고 해다 정절 내지라네 보다 해다 정절 나게 해다 아 그놈따 흥적이 봐
1: 그리 떡비가 너무 높다며
0: 거기 오자 리팍 쇼부 레이키도 보자
1: 레이키브네 그이 오자네 그이는 마기 마이로이 갔더니 그이쇼 오자 도록방가 이지리네다며
0: 너쇼 대타도 봐 안항신 왜 이래꼬
1: 거이 마니다며 거이 드라마타 몰락세리
0: 드라마타 몰락보네바 너쇼 다시는 드라마타 뭐이러디 아이고 오자 꼬우네 헤이 아이 저 테더 다이렉터님이네.
1: 오자 컨트롤 들어오자. 오자 손님 신비로 오자.
0: 야야야야야야야야. 허글허글허글. 야. 아이고 너희들 담아담아 캠구이래. 에이씨. 이거 언능디 바제 해 나색색. 야이네 해.
2: 오자.
0: 해로 묵금바야 누리냐. 아이가 파워 액터럼디 오이렉바야 이거.
2: 오자.
0: 아이고 너희부 담아 지부 밤브로.
1: 오자. 아이고시. 아우 액터럼 오이버 양밤에 필름기쇼 드라마기쇼
0: 예 필름쇼 밤에
2: 밤에
0: 드라마쇼
2: 왜자
0: 필름쇼 밤이나 하이름이 응 필름 밤어가디 담밤시디 오나래
2: 하자
0: 아이고자 와이제 오자 라네 큰누고
2: 호이
0: 아이기 테터 그범레이 갈라 요컷 테터 삼나 KYT
2: KYT
0: 아 마시드 부이봉어야 오라봐 아두어리디네 난 드라마 공개야래 필름 요닝에 필름 꿈바도 방해
2: 필름
0: 마니포르기 마밍레르바 필름기 다이터 매암싱세 아이 마라방 악드니냐
2: 맞아
0: 아이 이더니 오해 매암룩 띠기 풀리싱세 아이 이시다 아 드라마 요런 방황 훈머리쇼 오이래 개노 혹지야 파워 파워 마니포르기 마상나이바 필름기 액터 너희는 필름 꿈네 아이브시대디 필름디 너희는 땀미범 품시게 하이르거디 필름 공부지 오이도 많대 보이고
1: 오자
0: 어때 라는 큰 고인의 하리시야 아 거의 오자기 레이시디 테타 갑자기 갈라가 레이바 아둠바 아파 모이버니나 하이버니다
1: 아두 오자 아 거의 필름 양밤에 액팅도 뭐 밤이나 아두 오자 레팍 싸우기 시다 눈틴 눈틴 라그수 오자기 더수 아 거의 아육들이 나왔다 뭐 락파 야그드로 오자 아이 필름 밤에 봐
0: 까리기 야더니야 아이 아두네 또우도 디노이 아이기 더 민철아가 아이기 대단히 야오바다
2: 오고
0: 해 누가 와 마이키
2: 오사
0: 오사다 아이는 수많이 수많이 하이름 이가 이디 너희 땀 토우고 땀 블라빠야 되고
2: 호이상 오사 토우리 에이 까나 한국어 이분
0: 아 오사 그럼 저리 오사
2: 아 까리도 봐 까리다는 세어 봐
0: 아 오사 아이기 민 코온바
2: 오
0: 농통밤 코온바 아이기 대단히 극실레이지 오사
2: 아
0: Kala yoke theater hai dina.
2: Oh.
0: Madugi aina director oina leja bani. Aige theater dugi project thabasi mai shupa pa o yadra. Aduda ozana guru gi phamam dam tang leibiraga project si thabada phon bibada mating kitak pang biu na hai ge den lakseri ne oza.
2: Project thabagi hoje yam kanna scenery bani.
0: Hoi hoi oza.
2: Adu ibun odi theater toro pusi kyam kuira.
0: Pankoi kuibaga tinna sadri da oza. Dubu, aku lekai kulit tadi teater dorisi. Aku kagtan nilai jadi sih oza. Projection apa power apa? Ayo oza, ngah oza lagi ngah asal doai biru orang apa tak jadi kosa?
2: Ibu, teater tahun ni, kalau tahun ni na thorak di bani masing masing. Onhok na yang kere.
0: Oza.
2: Adubu, kara mana kian ki? Kara mau mukok lagi. Ado, oza na hai ke dapat ni?
0: Oza.
2: Kalau tu wah hai bersih, lay dapat ni. Hak tu, ini dapat ni. Sidenya ko.
0: Oza. Madu ini karim, tapi kan biru no oza. 아이나 번어벌로이 신세르게 아따 에떼기 디오사 라기바 땅따라 망아시다 눈틀시다 아이기들 랭톡비로오사 아두가 왁소 또범만범몽다 포토 어머니 땅 탁탁 넘어가 아둠 아 로이레스다 프로젝트 하바도 야우기나봐
2: 그 야기들은 이분 어두가
0: 야니 야니 아마도기 디까림 따에 간비르는 오사 오사는 야비르가 둠 로이레 아이 오사 야리는 롱서라보니코 바래도디 오사 아이씨 아또파테이티 크라 우너가데브 술레이제리 아다 아이 부탕 랭톡서루기게
2: 아 랭오 뭐 랭오
0: 소비 아드럽니 고자 빨리 보자 아이 구름자리 오자
1: 오자 시부 마밍 디하네 다드리 디렉터 로자
2: 에라 아이 뭐 마나나 할망 샤바 할부니니 고 제 마나니 할망 나기에 마나

0: 아니 폰 바이디나 하이시디와 자시디 마기 뭐 이러싱 딱비다 믿으나 레이레더라 아이부 성실레 시라네 했다 흥 마한기 아앙싱다인 하이실레 몸에 암두가 학단장 아이키기다
1: 아 나코이다 액땡음마토 오다 쌍바 라스마칼 싱기마람도 보자는 거랑 하이그래 나트라
0: 하이그래 요자
1: 아 라스마칼 마플레 싱기마룽다 과이득이 아토이 베라스티 싱가르라스 아시니 고 농시바 하이브세 마시대게 아현 벨레 있더니
0: 오자
1: 농시바드수 마칼야미 마마네 마사부 농시바 까나군비 아마가 까나군바 아마가 농시나바 아 오자네 마히로 승부 농시바 나트로 아사우바 하이브세 루드니 아두가 통나퍼바 아끈바 하이브시나 비르르 스니코 이붕어
0: 강제레니 오자
1: 하이브라스 마블레시부 닝치나 멍붙다네 강레부디 액팅도 우마탐다 농아이네 도부 야그드브니
0: 아이네디 티에터 도부 칼라 도부시 라이네 칼루리바 아두고 솜다 오자나 딱비름 리움에 암시드디 까야 키나라바 아이부 성능금 싫어네 오통이 까이제 그래다
1: 아 세세 양항사 아 나시기디 마땅 사실을 로셜러시 아도 하영간은 올라오고
0: 호여자 오자 구름자리 오자
1: 아 야리 야리 야리 헤이 끊어놓은 해 꾼통신들이 그걸 내주시고
0: 에 오자
1: 아
0: 나한기 디렉터
1: 아이
0: 하이망디 나타봐 만화도 나타러 오자
1: 아이 미다니 미다니 김여 좀자
0: 아 거기 또미네 더 그렇게 있고 오자
1: 아 잘 오자 잘 아 가나 항문을 붕어 봐 아 올라오라 올라 아
0: 오자
1: 아
0: 아이니 코문이 오자
1: 어 컴바 아 장어 울어 아 낭나하농마 하름부두부 나시른 해용어
0: 마니 오자 나시니 오자는 락문드부두다 폰 빠이문드부두다 오자부 고개해둔 락샤버니
1: 아 라우라우라우 장어 아 시드파무
0: 오자 구름자리
1: 아 야래 야래 야래 와너버니 아이 허글룬 해 터무이싱 허글룬이네 아 그래도 봐 나는 나한 하루만 누워 가리네 가리네 봐 나한테 나시네 봐
0: 오자 나한 나사나 하이저름 와품싱도 오자나 아무것도 까오드는 거 시슈 닝싱래 해봐 아이 강제 여자 아이보 아무한 이까이보 비비르 그는 오자 오자는 것이 락드리버세 까오드는 락다보네 띠해버세 뭐 시슈 아이 강제래 오자
1: 아줌마니 아이 까오드는 락다보네 띠 콤바 갈라도 와이비세 얌네 라이브 오이더브니네 낭 하름보 와품싱아 두따보자 낭기시 오이로이 하이비세 아이는 캉크러브니 오자 와이게 문나타오고 갈라도 와 깔절도 와이비시디 아이코이나 또리베 타바 아두더기 시키예모 파워 방드러서 셀팡제 하이두나 뚝더브니네 해 말랜드싱아시니 마나나 희망샤바 하이비도 너무 강도 토록바 갈라카 사브싱아시나 얌칠럭버드기 비름 버그란싱아 세카탈럭 범맞담다 타모이 셴네 카토퍼글 위너나 젠제 종제리 비싱아 시더디 아초 우버세 팀 비르그니네 헤 아두나 마니푸르게 칼라 상스크리티 아트 앤 컬처 부 자컷 헨시 하르브디 타모이 셴네 마콩드기 담두나 오자구루 마사 캉바 아노 와 아티스트 가야마 토르쿠 마토크 다인 헤 이붕어
0: 오자 아이보 아묵 나홍는 이까이보 비비르그도 오자는 카식당 하이보다 이엔 와클타 자리 오자 라마캉디 톨클가 이땀 니땀다나 디렉터 오이닝루바 오자 사닝루바 아이 야란 와크네브시 아이그시디 캉제리 오자 성닝무마땀 성제스 성루르바니나 람비시디기 마이빡트나데이 한크라로 아피엣벌이 콤디 미엣미엣트나 샘닝무몽다 샘바야이하이네 근신크라바 레이박 아이보 오자기 미눙시 이리킥비두나 아묵땅디 삐엣나바 샘비로 오자 아이는 오자기 콩파이드로 구름세 아이고 오자기 나아요 너무 뜨게 녹신 미로오자
1: 아예예예 아 야리야리야리 허글로 아 남기 저모이는 뭐 강릉바 있는 거 파워로부디 까이기던 미로이려뇨
0: 오자
1: 오자는 소이드냈던 미가니 어 하이 남기 하이인기 프로젝트 함께 감독 와
0: 오자 만나나 희망 사부디 희망 오이 바흥나디 만나나 그란 펑 바흥나디 나시디기 탐보 희행는 호나드나 아이나 따나바 나이루드라바슈 피닝범마탐드 삐져라 스노자 아이보 아목당디 아탄무사포오 헨비오네오자 마나나 희망사바 나따바 아싱 마 희망 아이보도 아무것도 니 빨른 미로네 오자 아르사
1: 혼다

마카타나 good evening 마니불기 더럼다 이세이 란톡세리 그돌기니 빤수보다 따한자가더리바 이세이 시부세색리바 콘락밤 지번 세리앵바 사나톤 닝토우자 꿈기농주 마락다 카리 러북로야이다 하이나 세호리바 이세이 시기담박 SMS 타비럭리바 싱시나 울렁사조어다기 사나할 라훌 아마디레이셈바 로이나나 YouTube Live 텔레비리바 라디오 타와 영어 타비리바 뿜나마카 수타미나 세게 하이드나 퐁독 비럭리 란톡세리 뿜나 타미나 세이

아카수아니 인포알기 FM 상하이 채널 다비리바 봄나목포 봉품시다 모하나 따라함 녹세리 하우진우미당이 뿡마뿔 미닛 망아 사겐 군차 망아 쓰 키바글로 인하나 봉품시다 란 톡세리 삭나이라바 세링바 카이디암이 모가 우나드는 워리와 다이사바 우나비리비 카이디암 빅토리아 토롬 부촉바 각싱타범 리디에 설마

0: 没意思的，你厨房里面养公公巴里去，
1: 会，
0: 养奶奶那个是啵啵打里去嘛的，我才一些没意思的树木这个地，我才养什么的，什么的在那马这些红红的茶连开了，马这些红红的茶不是这叫隔离不可能能够红，那买啊都全部的红，现在那红红好了是长一堆的吧，一些就没结果，啊都全部不干些。그 컴도 어디야 뒤에 이 세이도 내내 와 보통
1: 많이
0: 자리가 뭐 아무 컴도 보통 또 전부 뒤에
1: 거의 빠큰 눈이 능부 남의 어둡 좋은
0: 아
1: 버디
0: 무슨 거 하고
1: 많이 시험에 누워 이번 능 버디 쓴 누워 이번
0: 아
1: 거의 어두가 다모기 매암나 밤나기 봐두고 막 하우시대 파워 이원가 지트라나 새끼부터 시나 거기 자기 스크립트 디만도 보러나 들어가다 모나 어두막 어둠 붙어봐
0: 실마 디만도 보냈대 아이 원다 마따마마다 거기 라벤기 장갈도 끼시리다 그 말도 그래 하우시암 도로미 안간 하는 중에 실력을 내가이는 깔럽네 가이는 실력을 아 하우시 좀 도부시리다 아이디 내가이 룰레 룰미나 아이 원들 리싱 홈피바 아니 비비 좀 요라과 데 강아 먹더니 아 거기 투입이 자리디 이세이 떨떨이 가는 전니가 저 홍고 비름 번이도 뭐 시들이 막 못하래 나이나 이세이도 이토고 내가 아우시도 보고 이혼 같이 삐래나 아도 이토고 이세이도 짜짜는 니름은 강점나 신마암 남돌이 시디암 짜나래 하던 이 배원
1: 会，养鲍鱼嘛，咱们都在会议，还都不压低。
0: 对，我们就其他在我们都玩不下去嘞。
1: 点么你的呢？
0: 其他些啊，对，些都错误不得的嘛，这好事的，好事来，好事来，这里没明显。啊，就那个，哎，我的牙照很多，把你生红起来。
1: 会。
0: 对，我们到了嘛，就留一个疤，这个到了个。
1: 嗯。
0: 啊，都买个豆子，那豆子也，会养东西那也。
1: 会。
0: 些的，没得没得的，啊，都啊，包括嘛，哎那些米，些是嘛，可能跑得吧。
1: 嗯哼，
0: 뭐가 이 정도 그래.
1: 좀 해, 좀 해.

0: 하루가 다목이 타로 탐발이 뭐 필름 시대 눈시기 마이 디 마이 허울에 얌 퍼져 그러고 이제 맥시야 시시에 다모나가 마이나 다모이도 파우기
1: 담모이 담모이 됐디나데
0: 왜
1: 누시는
0: 다모이
1: 거
0: 다모이
1: 나
0: 디나리
1: 자기 누빠지 누비시게 방금네 아무나 거 아무나 마이데니 밤모네 아도 아니시 텐으로 간데 고 마바니시 담모이 담모이들이 폭로 그래야 봐
0: 호이
1: 누시비시 아도 아무나 방금네 아무나 마이데니 롱노브 디야데 봐 아도 가마이 또 롱노 시게나 아두기 또 보다 타기 비세네
0: 호이
1: 아도 야 담모이 아니디 폭로 그래야 봐 아도 마이 또 타기 뭐 시디 얌 짬바 그 노데 이브 이세 디자인 암 잠바 마이타
0: 호이 호이 아니 미행 그래도 눈시 보기게 필도 파도 그러네 아니 막디
1: 다
0: 담모에 니르기
1: 담모에니 두 동네라 가네
0: 호이
1: 봐
0: 호이
1: 이제
0: 호이
1: 다래 이제

이빤 타기 마담다 농주 타기 리두다 잉아 잉안 타기 마담다 콩강나 노부삭론 부자바니 이항 항나 레람벨라 복싱 차루 콕타나 쿱슬람벨로 박싱 마양 강나 레크락 찰람나벨로 박싱 콩발 로팔싱 투렐 푸크리 응압나박 이싱드니 이마이 쫄럭파 마담시드니 콩강기 롱미 코딩나 콕타 콕셋 용박 탕자 우랭통나 러북 마이케이 담락투나 러랑 수바 허럭파 Lami singi potpu langol ukai makhoi khudingi anoba yumdi labuk na oi khragani ar titi gi khonjel tana khungangi ayuk khudingi anoba mapau on khragani asiguma matam masidani nik nik lawna ising tungli balopak ta urok sangu sangu na harau mathoi ka na chakta jaba uthum ko bi singjen gi saklon pu bi chakla na tum tum haiba sahekta pothawa naidana kholak lagani ngam namak khungangi machu ngak tani